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3월 16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과,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사람이 가져야 할 자격 가운데 하나가 친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칼국수. 비 오는 날에는 은근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뜨끈뜨끈한 긴 면발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을 수 있는 칼국수다.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저녁 뭘 해 먹을까 궁리하다가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으며 분위기로도 그만인 손칼국수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재료 준비가 좀 복잡하고 밀가루를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은 왠지 딱 칼국수를 해 먹고 싶은 걸까. 나는 우산 쓰고 마트로 향한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가 떠오르며 발걸음이 느긋해진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던 엄마의 김치 칼국수는 구미를 당겼는데 밤마다 나는 나에게 잘해진 한 사발의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까지도 사발 바닥이 드러나게 마셨지. 어느새 마트에 도착했다. 생생한 바지락 조개를 푸짐히 담고 애호박, 감자 네 알, 풋고추 몇 개를 사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먼저 소래에 바지락을 쏟아놓고 검정 비닐 주머니를 씌워놓고 냄비에 물을 붓고 간장을 조금 부은 뒤 다시마 한 조각, 구운 멸치 100마리, 양파 반 조각, 무 한 토막을 넣고 육수를 만든다. 육수가 끓는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한다. 칼국수는 육수가 넉넉해야 칼칼하여 제맛나기도 하지만 밀가루 반죽을 잘 익혀야 쫄깃한 면발이 최상의 칼국수 맛을 내지 않던가. 큰 소래에 밀가루를 소복이 붓고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뭉클뭉클 섞는 손놀림이 신난다. 우들투들한 반죽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온몸을 들썩이며 치대는 과정은 누가 봐도 예술이다. 오늘 오랜만에 밀가루 반죽을 하니 들리를 하고 오신 엄마가 밀가루 반죽하여 쟁반같이 둥글게 밀어놓고 그 위에 밀가루를 훌훌 뿌려가며 착착 접여놓고 쏙쏙 썰어서 설설 끓는 소체에 면발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쫄깃하게 익어가던 추억이 떠오르며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가슴에 차올라 울먹거린다. 별빛 쏟아지는 여름밤 모기 오지 말라고 숯불을 피워놓고 큰 둘레 멍석을 펴놓고 온 집안 식구가 엄마가 해주신 칼국수를 마당에서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으면 숯불이 저울룩한 마당에는 사랑이 머무른 행복이 가득 숨쉬고 있었다. 그 칼국수 한 그릇은 사는 시름 덜어낸 사랑의 충전 아니었을까. 추억과 함께 반죽을 밀대로 쭉쭉 펴니 금세 반죽이 큰 소래만큼 커졌다. 붙지 않게끔 밀가루를 뿌리고 착착 접어 도마에 놓고 칼로 썰어냈다. 다 썰고 몇 가닥을 펼쳐봤다. 붙지는 않았는데 꺾어진 부분이 나오고 굵고 약하고 면발이 고르지 않았다. 갓 지은 것들에 사랑이 있다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 식구들이 퇴근할 임박에 하자고 밀가루 뽀얗게 묻은 면발을 톡톡 털어 소쿠리에 담고 감자와 애호박을 싹둑 썰어 아까 끓여놓은 육수에 넣고 바지락을 여러 번 씻어놓고 식구들 퇴근 시간에 맞춰 끓이자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칼국수에 대한 추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20대에 신랑과 함께 신사로 나갔다가 신사고 점심때 되니 칼국수점에 들어가 한 그릇 사서 둘이 한 그릇에 입을 대고 먹었던 일. 30대에 길목에서 김치를 팔다가 너무 춥고 배고파서 옆 가게에서 파는 칼국수 한 그릇 혼자 시켜 먹다가 남편한테 발각되어 미안하던 일. 그 얼었던 몸을 풀어주던 칼국수. 40대에 전국 조선족 어머니 수필 공모에서 금상을 받던 날 축하의 의미로 남편이 전날 밤 소꼬리를 우려서 육수를 내어 해준 손칼국수. 50대에 남편과 함께 심양 남역 부근의 칼국수점에서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4시간에 맞춰 급하게 들이키던 칼국수. 2년 전 친구가 연길에서 화룡까지 차를 몰고 가서 사준 소고기 고명에 계란실 슬슬이 노려놓고 고수풀도 소복이 고추기름도 담뿍 떠놓은 특별히 맛있었던 칼국수. 그날 배가 봉긋해지도록 먹은 칼국수 한 그릇은 내 삶의 정 한 그릇 되어 지금도 가슴을 덮여주고 있다. 훗날 나는 그 국수의 맛을 못 잊어 화룡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기억은 동행이나 장소,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 아닐까. 단순한 먹기 위한 영양소 섭취가 아니라 돌이켜볼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리라.

사람도 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집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 허름한 식당에 들려 커다랗게 부친 해물전을 사이에 놓고 각자 칼국수 한 그릇을 차지하고 먹던 시름을 덜던 칼국수. 아, 칼국수는 순수한 느낌이고 소탈하다. 나만의 느낌일까. 오늘 식구들의 퇴근을 기다리며 떠올려보는 칼국수 추억은 감회가 새롭다. 꼭 30년 전 겨울로 기억된다. 남편과 함께 모처럼 연계도 없이 친정집으로 갔다. 문은 잠그지 않았는데 엄마는 없었다. 우리는 깜짝 쇼로 엄마가 오기 전에 칼국수를 다 해놓으려고 일손을 다그쳤다. 그래도 그렇지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를 써는 남편의 이름 맞춰가며 재빨리 놀리는 칼질에 놀랐다. 솥을 씻다가 바라본 느낌을 적는다면 마치 칼국수를 만드는 어떤 장인을 만났다 해야 할 것이다. 잘 반죽된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둥그렇게 넓혀서 척척 접혀서 써는 남편의 정갈한 손놀림이 내사롭지 않았다. 그날 문안도 없이 뚝딱 갖춰놓고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진정집 가마목에서 엄마, 남편, 나 셋이 함께 먹던 칼국수의 맛이 절실히 그리워진다. 살다 보면 시장 보통이 허름한 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싶을 때가 있다. 편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 별다른 반찬 없이 그냥 칼국수만 한 그릇 비워도 그날은 부드러운 일상일 것 같다. 길 가다가도 손칼국수란 간판만 봐도 향수가 느껴져 들어가곤 한다. 딩동 소리에 문을 여니 딸이 어쩌다 일찍 퇴근해 왔다.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뭡니까? 바지락 칼국수다. 와, 비누 아빠들어 빨리 오라 해야겠습니다. 무작정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인데 때마침 내 식구 함께 먹게 되어 나의 일손은 재빨랐고 추억처럼 신명났다. 우리는 칼국수의 분위기에 맞게 낮은 동그란 밥상을 펴놓고 배추김치와 영채김치나 내려놓고 어쩌다 한 칼국수를 내 식구 동그랗게 앉아 맛있게 먹었다. 어쩌다 펴놓은 낮은 꽃 밥상 위에는 행복이 붉게 타올랐다.

계속하여 단단히 그립니다.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다. 얼마 전 아버지는 구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컴퓨터에 부쩍 흥미를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컴퓨터를 사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컴퓨터가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걱정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할 거예요. 하지만 구순 노인이 컴퓨터를 배워내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부터 말이다. 이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야 아버지는 숙련되게 다룰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천천히 키보드를 치는 법을 가르쳤다. 자판의 자물을 하나하나 조합하여 타사까지 해내려 하니 여간만 어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아버지 또한 열심히 배웠기에 끝내는 타자도 숙련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비록 느리지만 컴퓨터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해 뉴스를 보기도 하고 사이트를 방문해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바라보는 나까지도 흐뭇해나곤 했다. 아버지는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컴퓨터를 다루면서 성격도 나날이 명랑해졌고 생활도 보다 충실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동네 노인들과 나누며 즐거워했다. 컴퓨터는 아버지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그리고 학습으로 인하여 더욱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선물해주었으며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창을 열어주었다.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린 것은 고령에도 담대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용기에 대한 묵묵한 지지였다. 아버지가 여생에도 컴퓨터와 함께 보다 재미있는 생활을 만끽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안전의식을 제고해 조화로운 사회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나온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약동적이면서도 활기찬 정서의 가요, 유영호 작사 황기욱 작곡의 천리병강 천리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리영 작사, 안국민 작곡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어여쁨을 자랑하고 있는 진달래가 생각나는 가요죠.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북병창과 대창노래 형식의 가요, 1970년대 장작된 최우철 작사 허은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남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호방한 정서에 가요. 김동호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기타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모습, 참 낭만적인 생각이 들죠.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가요?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출연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분배받은 햇살이고 샘터로 가네는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으로 되었는데요. 이 가요에서는 샘물터에서 쌀을 씻는 여성들의 명랑하면서도 낙천적이고 생기발랄한 형상을 잘 부각시킨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미조 작사 유춘섭 작곡의 고향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향기가 가득한 내 고향, 내가 나서 자란 추억의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강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0: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1 국제노동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노동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 네, 5.1 국제노동절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기념하고 노력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날이죠. 자, 그럼 먼저 5.1 국제노동절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0: 19세기 후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주 힘들게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받는 보상은 턱없이 적었고 일하는 환경은 아주 열악했어요. 그러다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1: 그 후 세계적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5.1 국제노동절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껏 싸운 데서 시작돼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소중한 날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0: 5.1 국제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모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로고를 격려하는 날이에요.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지요.
1: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아침 일찍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환경미화 아저씨 아주머니들, 등 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교통경찰 아저씨들,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들, 아픈 몸을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바른 마음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까지 모두의 소중한 노력이 모여서 우리가 매일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우리들도 자신의 방 정리하기, 식사 후 그릇 씻기, 부모님을 적게나마 도와드리는 일처럼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모두 노동이고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동과 노력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지런한 다람쥐 콩니의 정원 이야기입니다.
1: 다람쥐 콩니는 집에서 막내 아이라서 무슨 일이든 엄마 아빠에게 꼭 의지하곤 했어요. 배고프면 엄마가 산속에서 따온 달콤한 열매를 손에 쥐어줘야 했고 자신의 나무집을 정리하려면 아빠가 꼭 옆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또 숲속에서 달콤한 꿀을 찾으려면 언니가 꼭 손잡고 함께 가야만 했어요. 콩이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0: 그런데 어느 봄날 엄마 다람쥐가 숲속에서 열매를 따다가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쳐 집에서 쉬어야만 했어요. 아빠 다람쥐는 매일 엄마에게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숲속에서 먹을거리를 찾고 집안일까지 모두 혼자 해야 했어요.
1: 콩니는 피곤이 눈에 가득한 아빠 모습과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찡해났어요.
2: 이제 나도 뭔가 해야겠다.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엄마 아빠를 도와줄 거야.
1: 콩니는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했어요.
0: 콩니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 다람쥐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민들레 종원을 가꾸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매년 봄이 되면 숲속 햇살이 잘 드는 공터에 민들레 씨앗을 심고 하얀 민들레 꽃들이 가득 피면 가족과 함께 정원에서 노래도 부르고 열매도 나눠 먹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1: 공인은 엄마가 미리 모아둔 민들레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한테 딱 맞는 작은 나무삽을 집어들고 숨가쁘게 그 공터로 달려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흙을 파는 것도 힘들고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도 잘 몰랐고 물을 주는 양도 잘 맞추지 못했어요. 내 심지어 삽으로 자신의 발을 잘못 찍을 때도 있었고 햇볕에 지쳐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계속했어요.
0: 그 후 콩이는 매일 아침 해뜨기를 기다리며 일찍 일어나 민들레 정원으로 갔어요. 흙을 부드럽게 갈고 씨앗을 적당한 간격으로 심고 시원한 시냇물을 퍼다가 물을 주고 민들레 사이에 자라는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껏 뽑는 일을 꾸준히 반복했어요. 숲속 친구들도 열심히 일하는 콩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1: 토끼가 와서 잡초를 뽑아주고 새는 날아와 물을 뿌려주고 고슴도치는 단단한 몸으로 흙을 다져주었어요. 콩이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하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쉽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0: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흙 속에서 초록색 싹이 돋아나온 거예요. 콩이는 기뻐하며 더욱 부지런히 물을 주고 새싹을 정성껏 잘 돌보았어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작은 싹은 점점 자라 줄기를 뻗고 잎을 펴고 마침내 예쁘고 하얀 민들레 꽃송이를 피웠어요.
1: 숲속 작은 빈터는 온통 하얀 민들레 꽃으로 가득해져 바람이 불면 꽃송이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향기도 은은하게 사방으로 퍼졌어요. 콩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멋진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콩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정원으로 왔어요. 엄마 다람쥐는 활짝 핀 민들레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콩이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콩이 정말 다 컸구나.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주다니 정말 고마워.
1: 아빠 다람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노력하는 콩이 모습이 정말로 멋지다. 우리 콩이가 진짜로 큰 아이가 되었구나.
0: 콩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그 행복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목표를 이뤄낸 그 기쁨이었어요.
1: 콩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정말 멋진 일이고 서로 나누고 도와가며 함께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요.
0: 그 후 콩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숲속으로 열매를 찾으러 가고 엄마의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1: 또 언니와 함께 숲속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콩이는 부지런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꼈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숲속 친구들도 모두 콩이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시 않나요? 콩이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스스로

0: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또 숲속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면서 노력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직접 깨달았어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콩이처럼 노동으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어렵고 큰 일부터 할 필요 없이 일상 속 아주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보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방 책상 정리하기, 식사 후 그릇 씻기, 부모님 물건 들어드리거나 집안일 조금 도와드리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우리도 점점 성장하고 내가 한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5.1 국제노동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번 5월 1일 국제노동절에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도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1: 홍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도리도 알 수 있었죠. 바로 노력은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 아주머니들 노력 덕분에 깨끗한 거리를 걷고 부모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모든 분의 소중한 노동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그래서 5.1 국제노동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에요. 친구들도 이 노동절을 계기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콩이처럼 성장하는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노력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재미있는 동요 한 곡 들어볼까요? 작은 손의 자랑 함께 들어보자요.

0: 노동절의 의미와 노력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부지런한 다람쥐 콩이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재미있었나요?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일 국제노동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대삼 선생님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는 옷도 신도 만드시는 노동 잘해요. 그래 그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옷도 신도 만드시는 노동 잘해요. 논밭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는 우리 양식 지으시는 농민이래요. 그래 그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우리 양식 지으시는 농민이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돌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종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오늘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네,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예, 강철수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철수 주임은 예, 40여 년간 종이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종이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퇴직을 한 뒤끝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과 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에, 이분이 환자를 말죠.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의학의 특점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한 뒤끝에 변증론치를 해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알기 쉽자게 되면 첨약을 지어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병증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이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뒤끝에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환자들이 말이죠. 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풍으로 인기되는 말이죠.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한으로 멘탄이라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멘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 아픈 증세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올로프의 원증이라는데 비문증에 이러한 그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증,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교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의 신저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흉막염, 인후염 최근에 우리 환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게 되면 또 비염의 과민성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성결절에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자궁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우리 문진에 가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분이 또 골관절교통질병치료에도 상당한 조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0: 저야기는 말이죠. 예? 심뇌 혈관 교통의 질병들이 이 뇌의 공혈 부조 현상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동맥 주간경화, 간단히 말하면 동맥경화가 왔을 때 혈관 내백이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맞아 빵콸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견이나 저희병원에서 말이죠. 디젠 중심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말이죠. 환자분들이 디젠을 하게 되면 이런 보고단이 나옵니다. 빵콸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보고단이 나온다. 예. 이 빵콸이 형성되게 되면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 내백이 말이죠. 빵콸이 생기게 되면 협착증이 생기거나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더 심할 때는 두사에 막혀버립니다.
1: 네, 그래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지금 예, 강진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어떤 종에서?
2: 예, 경추 너무 아파가지고
0: 선생님. 예.
2: 저녁에는 좀 진행증도 있는데다 선생님 너무 이 어깨 다툼이 내리 앉지, 발굽이 아프지, 졸이지, 통증이지. 그래 어떤 때는 막 머리까지 아파 나지.
0: 예.
2: 치료하다고 약을 식탄 거 많이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많이 보이고.
0: 예.
2: 근데 이 경투병이 다 치료해야 된다는 그러더라만.
0: 예,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 저기, 강진이 약 지금, 예, 친구도 맞고, 청약도 쓰고 이랬더만, 예. 지금 이제, 두 번은 청약 갖다 썼는데, 우선 통증도 없고, 이 다리라면도, 예, 넘기는 게 별 문제 없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치료 잘 됐습니다. 예.
2: 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면지 있어서 저녁에 자지 못했는데 지금 잠도 잘 자고
0: 예.
2: 병물이 다야 복용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0: 예, 그렇죠. 예, 예. 예.
2: 오늘이 또 가자 그린다.
0: 그래.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소가 아이 되고, 어림쥐 나고, 머리가 더분하고, 예, 항상 그림 나고, 배가 예, 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듣는서 이제 라디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철수 주임이가 그렇게 영하신다는데, 오늘 예약해서 가서 좀 배우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어머니 계략도를 다해 되고 이 특성염도 있고,
0: 예.
4: 미양도 있고 이래서 이 자꾸 니도 아픔이 자꾸 설사라고 이래서 지금 강진이 치료를 이제 한 달간 거의 받았습니다.
0: 예.
4: 그래서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자꾸 설사도 합니 그래든 것도 많이 났고 아픈 예.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이번에 오늘 또 한 번 더 배우자고 이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는 수원자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장에서 보입니까?
5: 예, 잠을 잘 못 자고 위나 보기 머리에서 소리 납니다. 코리 희하고,
0: 예, 예.
5: 여러 가지 종합증 병이 많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이제 한 보름 7월에는 계속 좀 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가려고 합니다. 수원자 나오십니까?
0: 예. 오늘부터 예, 등상적으로 출근합니다. 예.
5: 예, 그래서 예.
0: 오십시오.
5: 치료 잘 됩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전문인가 하면, 과민에서 그런데, 어느 의사로?
7: 효과가 참 좋아요.
0: 예, 그렇죠. 예.
7: 미트를 맞았는데, 아무래도
5: 아무래도 맛을 빵 났을 때 더 맞으려고
0: 그래요. 예, 그래야 되죠.
5: 예, 예약하겠습니다.
0: 예.
5: 제가

0: 좋아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기 빈비 올라가다 예약하다 그랬다.
1: 예,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3: 아, 나는, 예, 저는 가포창호 주임 선생님 내가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중요하게 나는, 예, 위 좀 아이 좋아서 조금, 아이, 저 약도 쓰고 그래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쓰겠고 머리 자꾸 아프더라만다. 그래 난 그래서 위약 먹고 또 우리 보통 전통 변색이 먹고 이랬는데 계속 아이 나서서 병원에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과에 어제 나 혈압은 이때까지 일생의 혈압 높다 말 들어못 봤는데 그래서 혈압이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아래께 90이고 위께 138. 근데 보면 우리 나이에는 이게 괜찮지는 않다는데 나는 막 골이 아프고 이랬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머리 안에 무식이 꽉딱 들어찬 것 같기도 하고 얻어 맞아야 된 것 같기도 하고 용 힘들더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혈압이 높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중약을 일곱 첩대했습니다. 이게 약은 날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찌나가 서약을 단알 딱 꺼내줬대다. 그거 먼저 오늘 잡수라며 아이 된다며 그랬대다. 근데 다른 사람 놓고 말하면 이만하면 괜찮은데 나는 원래 혈압 낮던 사람 대놓고.
1: 맞습니다. 예, 예.
3: 만화가 또 그런 거 듣다 첫소린다.
1: 예.
3: 그래, 내 그날에 그거 먹고 중약 가다가 세 첩까지도 잘 모르겠었대다.
1: 예, 예.
3: 그 다음에 다섯 첩 먹으니까 벌써 예, 골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진짜 지금은 많이 났습니다. 이롭습니다.
1: 예.
3: 근데 그래도 내 지금 예, 저번에 이 혈압 높은 건 제때 치료해야 된답니다.
1: 그렇죠.
3: 뭐 또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오늘이 약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이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3: 예,
1: 됩니다.
3: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예. 예.
3: 가겠습니다.
1: 예. 예. 오십시오. 예예. 예. 예.
2: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우리 남편이 오늘 예, 저기 그런, 그, 길태 중에 그 수원장 보일러 가겠습니다. 예약해 주세요.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지금 다리를 잘못 써서 한 번, 전번에, 금요일날 갔다 왔어요.
1: 예, 예.
4: 갔다 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또 가려고요. 오늘 예약해 주세요.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 예. 예.
2: 네, 그래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는 저 연기량 위액인데요.
1: 예.
5: 아, 나 지금 저 좀 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 이래 원래 이전에 좀 기관지 염증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1: 예.
5: 그 우리 동의 한내 알려주는 게 그 연기 그 어딘가 이게 그게 길게 중지병원에 그 뭐 박창호 의사 좀 뭐 기침을 잘한다고
1: 예예예
5: 알려준 거기 가보라 하는데 그게 지금 상반하는가요?
1: 예. 어전 오다 합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그럼 한번 가야 돼요.
1: 예, 그래 오십시오. 예, 예, 예.
5: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1: 예.
6: 우리 지금 길태동에 거기 가서 두 번 치료를 받고 지금 오늘도 또 가려고 서는 전화 한 번입니다.
1: 예, 어느 번호입니까?
6: 원장.
1: 예, 그냥 오십시오.
6: 한동에서.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2: 그래요.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7: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7: 저는 예, 그, 길태중이 그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잡습니까?
7: 원래 좀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노공식 부주도 있어가지고
1: 예.
7: 여태는 어제 그 약을 먹으면 저기 아침에는 이런데 그 저녁에는 조금 혈압이 올라갑니다.
1: 예, 그렇죠.
7: 잘 내려요.
1: 예, 예,
7: 그다음에
1: 예.
7: 그 머리가 예 아프고 어지럽고 현상에서
1: 예.
7: 좀 그 땀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잠도 잘 안 와요.

0: 위에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한다. 뭐 하자고 했다가도 얘 돌아서는 잊어 먹고 얘 이런 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내 가서 얘 약을 저기 두 번 줘다 먹었습니다. 얘 지금 많이 낫습니다. 혈압 지금 온정됐습니다. 그리고 얘 지금 이 어지럽던 걸 지금 많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얘 이 치료할 때 좀 저 부쩍 치료하자고 그래 오늘이 가서 약 있다고 연기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윤덕이 주임을 보이다 모든 애 와야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 우원달 기원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3: 요, 잠깐, 판 탈출이고, 협자 뚫고, 또, 너, 공시 부두 조금 있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 세 번 청약지에 먹고, 땐들이 열흘을 하고 했는데, 조금 효과 있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 오늘 또 약진료 또 가자고 그럽니다.
1: 예, 오십시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3: 예.
1: 예.
2: 네,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4: 예. 박창호 교수님과?
1: 예, 박창호 선생을 보입니까?
4: 예.
1: 어떤 점에서 보입니까?
4: 저기, 그 전에 선생님이 위약을 먹고 서리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 동생이 지금 위에서 종로 있어서, 당에도 종로 있어서 그거 떼내는데 거기서 청약이 필요하지요.
1: 예, 예, 그렇죠. 예.
4: 예, 길에 아무 때나 가도 돼요.
1: 예, 박창호 선생님. 예, 예, 토요일까지 문진하는데 토요일만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토요일만 오전에.
1: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그래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박선생입니까?
1: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예.
6: 네, 말할 거니, 그, 대중이, 일본에서, 저, 부원장, 거기를 내, 두 번 가서, 몸이 3년 갈아봤습니다.
1: 예, 수원장이 돼서 봐야지.
6: 갈아봤는데, 3년은 밤도 안 못 자고, 금연전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1: 예.
6: 그러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사직을 내렸습니다.
1: 예.
6: 그래서 수원장이가 두 번 가서 먹었는데, 3번 번 가서 밥맛이 돌고, 그 갈아본 게 괜찮습니다.
1: 예, 예.
6: 아주 무한쾌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갈아볼라 하는 게 후에 그 겁이 나서 공고히 하자고 그래 내일 가다 오겠다.
1: 예, 오십시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6: 예, 예, 예.
1: 연결 다 됐습니다. 예,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오늘 그 박윤덕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그립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7: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그래서 예, 티젠 중심내가 검사를 해보거든 보고단에 방콸이 형성됐다 하는데 예,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예. 예, 이 방콸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에 말죠. 협착증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말죠. 두 사이에 막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마저 혈액 노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광열부도 현상이 생깁니다.

0: 하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등등 증상들을 보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약해 주세요.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박운덕 선생님.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예.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 동맥경화 행상을 보게 되면, 중년분들에게 많이 말죠. 예, 발견됩니다. 그리고 고혈지 상태로 고생하거나, 예,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이 동맥 주경경화 현상이 생기면서 뇌 공열 부족 림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 공열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약에는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배기가 말이죠. 크게 손상을 받으면서 또 쉽게 동맥경화가 형성되고 뇌공혈 부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이 뇌공혈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하늘로 심리 스창이란데 심장이 뛰는 것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고 더 심할 때는 만성병변으로 심력쇠갈증이 나타날 때 이런 말이죠. 뇌공혈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공혈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액류동이 가살되지 못함으로써 특히 뇌에 대한 말이죠. 혈액이가 공급이 딸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공열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심할 때는 말이죠. 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늘로 윈제라는데 웅골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처음인데요.
0: 예.
3: 전 아침 광고를 이렇게 놔줘서 들으려니 뭐도 약 써보고 좋다니까 한번 좀 봐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오늘 전화를 드린 중입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그러니까 나 지금 저는 위도 나쁘고 위도 영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몸도 많이 약하고
0: 예.
3: 젊었을 때 신염도 했댔는데 콩팥이 쪽도 뇨도염도 자주 오고 방광염인지
0: 예.
3: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만 게 뭐 아예 좋다니 그랬대요.
0: 예.
3: 그냥 그저 사람들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0: 그렇죠. 그렇죠. 예.
3: 출시하여가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봐볼까 하는데 어느 선사를 딱 봐.
0: 그러면 지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주임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3: 강주임 그러니까 예. 저는 용정입니다. 이 만약에 약을 주는다면 당나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0: 완전히 되죠. 용서이니까 무슨 더 가차운데.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용기대 아닌데.
0: 예. 한 시간이 모으는데 무슨. 예.
3: 아니 가는 거는 제가 갈 수 있는데 약을 어떻게.
0: 약은 무슨 찾으십니다.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송이 문진부 문의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4월 30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신심을 견정히 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기세를 몰아 난관을 공략해 사업 전망성과 예견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경제 안정 속 장성, 안정 속 질 제고의 량완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경제 운행 정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 통계국, 조 상무국, 조 재정국,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업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들이 1, 4분기 경제 운행 정황과 1월부터 4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그리고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업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룡정시,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 정권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조 상가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조 상가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 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2, 4분기는 동북 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조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정책 실시를 1층 다잡고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대상건설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요소 보장을 1층 강화하며 산소에너지 축적발전 삼협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결공항 이전건설,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성목단강고속도로, 화룡명남수리중추공사 등 중대대상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연결진흥형 승강기 조립 완성품 제조, 훈춘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대두이기, 도문 광락 중남물 첨가제, 활용 상황 정밀 심층 가공, 왕청 승호 신소재 산업단지 2기 등 봄철 새 착공 대상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훈춘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길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건설, 도문 가화 신소재,

0: 화룡 호태의약중간체, 룡정 비암 성경 등 계속 건설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동하고 일련의 수로망, 물류망, 연산망, 도시 지하 도관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업종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융자 연결,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발전해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경영 곤경에서 벗어나게 조력해 양질 봉사로 기업의 안정 운행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 숙박, 출행, 쇼핑, 오락 전사설 소비권을 정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유카드 증정, 주택 구매 시 가전제품 증정 등 련동 전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대형 상가, 백화상점 기업이 판매 촉진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가사봉사기업의 봉사사슬 확장을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축구리그, 동북축구리그 등 경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로인 건강 양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정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레이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모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윤돌이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해 변강 비촌의 창작 60주년 계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미식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전시공연이 중국조선족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원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조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몰입형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련영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변 박물관의 5일째 개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절 기간 우리 수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아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지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1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주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1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받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우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 수거와 발전 봉사, 민족 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두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고이자 연변 대회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고 철도와 도로의 이중 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 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저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0: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 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더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고 실제에 입각해 1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 합동 근무, 다국 공동치리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1: 坚决筑起国门边境安全屏障。
0: 통상구 개방의 제1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직능에 립각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지방 발전 전략에 깊이 융합해 연변 개방과 현역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4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우리는 시종 통상구 통관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약 통관, 녹색 통로, 통관 시간 연장 등 7가지 편민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예약 검사, 정밀 검사, 신속 검사 기재를 완성해 통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봉사 사실을 지속적으로 노려 상시적으로 다국 기업들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줌으로써 더 좋고 효과적이며 편리한 통상구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여러 민족 대중과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다양한 주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두만강반에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76년간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충성을 도치로 실천을 노로 국문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심을 모으는 실천 속에서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고 예의진취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변 지역 안전, 안정의 수고자이자 고품질 발전의 선두병이며 더욱이는 민족 단결에 마음 있는 달입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위 서기고 소장인 현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국 5일 노동상장을 받은 것을 새 기점으로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작품을 견지할 것입니다. 시종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상태와 거침없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국문 통상구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주둔지 경제사회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변방검사의 지혜를 기여하고 더 많은 담당을 보여주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춘이었습니다.
2: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3: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2: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3: 연길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봄볕 아래 고향의 들판이 깨어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자 고향은 지금 코너입니다. 저는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 농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농기계 폐기갱신 구매 보조 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농업용 드론 보조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현장의 정책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정보는 농업 관련 설비 갱신 대출 정책입니다. 정부가 농업 현장의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기술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부가 설비 갱신 대출 정책 시행 통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낡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시설 농업, 어선, 냉장 냉동 시설, 곡물 가공, 폐기물 재활용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농기계 교체에 그치지 않고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 디지털화된 장비로의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과 기술 개조에 대한 금융 지원 강도를 가일층 높이도록 인도하고 광범위한 농업과 농촌의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데 조력하고자 농업농촌부 계획재무사는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 대출 관련 정책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각지 농업농촌 부문은 재정, 이민은행, 금융, 감독관리 등 부문과의 협동과 연동을 강화해 설비갱신, 재대출과 재정리자 보조 등 지원정책과의 연결을 긴밀히 하고 용자 대상이 계획 비축, 선발과 추천 등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관련 중대 프로젝트와 경영 주체를 대상한 용자 연결 봉사를 심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지는 로후 농기계의 설비 갱신과 개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토대 하에서 1층 시설 농업 어선 골드체인 시설, 량곡 식용유 가공,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 디지털화 설비 갱신에 대한 지원 강도를 중점적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중 로후 농기계 갱신 분야의 지원 내용이 가입

1층 시분화됐는데요. 로후농기계 폐기회수 해체 기업이 시설과 설비 도태와 갱신을 지지하고 단일 프로젝트 융자 수여의 최소 한도를 각성해서 실제화 결보해 스스로 확정하게 했습니다. 단일하게 농기계의 갱신을 지지하던 데로부터 여러 분야를 전면 포함하기까지 정책 포함 범위의 확대는 당면의 농업 현대화 발전이 다원화 수요에 정확히 부합되게 했습니다. 농기계 설비 갱신에 대한 세분화 조치는 농기계 갱신에서 자금이 긴장하고 표준이 혼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시설 농업은 재배, 축산업, 스마트 농업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데 중점적으로 에너지 전략에 유리한 기계, 다수학, 고농률적인 신형, 현대 재배 업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어선 갱신에서 낡은 원양 어선 및 관련 시설 설비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며 골드체인 시설에서 농산물 주산지 관련 시설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량곡 식용유 가공에서 주요 생산 지역의 관련 경영 주체의 설비 갱신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치중해 지원하며 폐기물 순환 이용에서 폐기한 지면 피복용, 비닐방막, 집대 분뇨 처리 등 여러 인안을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농업 현장에 또 다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가 전국적으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농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사업을 포진했습니다. 농업농촌부 해당 책임자는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농약 시장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집중 단속 사업은 불법 생산, 불법 판매, 불법 첨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약 생산 및 경영 주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농약 제품이 감독과 표본 검사 강도를 높이며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은밀히 탐문하며 문제 목록을 정리 및 형성하고 법에 의한 처리를 분류 추진해야 합니다. 소속 지역 책임을 참답게 실행하고 부화성 시현의 상하련동 지역 간의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설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업 규례를 엄수하고 검사 행위를 규범화하며 지역 보호주의를 두드려야 합니다. 봉사 기재를 최적화하고 통지는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 대출의 목록제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주체를 지도해 농업농촌 중점 프로젝트 종합 용자 봉사 플랫폼을 통해 규범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것이 필요됩니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심사를 엄격히 들어줘 연합 심사 기재를 구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예비 명단에 넣어 26개 취급은행에 정기적으로 추천해 보내도록 합니다. 네, 여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1.2조 원의 설비 갱신 재대출 한도액을 제공할 수 있고 조항 재정은 1.5% 기준에 따라 리사를 보조해주는데 기한이 가장 길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정책 혜택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향수할 수 있도록 확보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농약 구매 시 반드시 허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습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하나 국가전략적 농자재 창고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가전략적 농자재 창고가 2028년 말까지 100개 정도 신축 개축될 전망입니다.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공급판매합작사 분야에서는 전국공급판매합작사 농자재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 전용 계획
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말 전으로 100개 정도의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와 1000개

정도의 현역 농자재 배송 센터를 신설하거나 개조 업그레이드해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상호 보완되며 운행 능률이 높은 현대화한 공급 판매 합작사 농자재 유통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 유통 능률을 높이고 유통 비용을 낮춤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육행 칠종 이연한 류흥 치중 량옌 이 전국 농자재의 유통 주랑을 기반으로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 신축 개축을 추진해 15차 5개년 말까지 이 같은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의 피봉면이 양곡과 주요 농산물이 산지, 주요 교통 중추, 주요 농자재 집산지 등 핵심 연결점을 포괄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급 판매 합작사의 농자재 공급 보상과 가격 안정 능력을 1층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고향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도현의 스마트 농업 이야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과학기술과 농업을 깊이 융합하고 여러 스마트 농기계 정비를 안도현 봄농사 밭가리의 주력군으로 사용하면서 과학기술로 현대 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고농률적 지능적인 농사잡이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기계가 빠르게 농사에 적용된 것은 유력한 정책적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농업기계화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동하고 농기계 구매 보조를 강화함과 아울러 신청 절차를 간소해 화해 보조자금이 직접 농가의 구조에 입금되게 했습니다. 보조 범위의 스마트 이항기 종합수확기 북두칠성 항법농기계 식물보호드론 등 주류 기종을 포함시켜 농가의 농기계 구매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한편 대중이 이를 처리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해 안도현 농업농촌국에서는 해마다 봄가리 기간 사업율권을 조직해 향촌에 내려가 농가들이 발품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2020원에는 보조금 지급 수속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미 162가구의 농가를 위해 189건의 농기계 구매 보조 관련 절차를 처리해 주었고 28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도현의 종합기계화율은 95.3%에 이르렀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인솔로 해 량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산 토대를 꾸준히 다져 한해 풍작에 든든한 보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아래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바로 농기계 폐기 갱신 구매 보조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멜렐레 우리주 농업 기계화 진척이 빨라지면서 기계화 농사는 농업 생산에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우리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장비를 최적화하고 농기계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오래된 농기계를 폐기하는 정책 최근에 실시함과 동시에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관리본소의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먼저 농기계의 그 폐기 정책에 대해서 그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해 우리주 농기계 폐기 사업 어떠했습니까?
1: 네, 2025년 우리주에서 폐기한 농기계는 2,696대이며 네. 그리고 829만 원의 자금을 보조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05호의 농가에서 그 네.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전 주석으로 11집의 농기계 폐기 기업을 동원하여
0: 네.
1: 폐기하는 농기계를 회수해 분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임과 동시에 농기계를 폐기한 농가들에서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0: 네.
1: 지난해 우리 주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네. 임성 2024년부터 2026년 농기구 구매 및 적용 보조금 실시 방안과
0: 네.
1: 길림성 농업농촌청,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
0: 네.
1: 길림성 재정청,
0: 네.
1: 길림성 식량 및 물자 비축국이 2025년 농업기계 폐기갱신 보조금 정책을 잘 실시하기 위한 통지 요구에 따라
0: 네.
1: 여러 가지 방안을 내용과 동시에
0: 네.
1: 실시하는 과정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0: 네.
1: 두 가지 농민 복지 보조금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0: 네.
1: 그리고 농민 및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낡은 장비를 폐기하고
0: 네.
1: 첨단적이고 적합한 새 장비를 구매하도록 인도하여
0: 네.
1: 두 가지 보조금 정책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락착되도록 보장했습니다.
0: 그렇네요. 지난해 성과 대단하네요. 2,696대. 그렇죠?
1: 네.
0: 우리 그렇다면 올해 우리주 농기계 폐기 갱신 정황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폐기 및 갱신 정책을 시행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에 매년 폐기되는 농기계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1: 현재 전주 농기계 부문은 국가 항목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0: 네.
1: 올해 폐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0: 네.
1: 1,5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0: 네.
1: 올해도 성농업농촌청은 농기계 폐기 및 갱신 정책을 계속 시행하며 작년의 보조금 기준과 범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0: 네.
1: 총 28종의 기계 모델과 131개의 등급이 보조금 범위를 설정했으며 파종기, 이안기 및 농업용 무인기 등 30종이 폐기 후 동일한 종류의 기계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0: 네.
1: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보조금 종류가 추가될 경우에는 성농촌청에서는 즉시 통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0: 네.
1: 농기계 폐기 갱신 정책을 잘 시달하기 위해
0: 네.
1: 우리는 정책 홍보 사업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성, 주, 현 3급 농기계화 정보망과
0: 네.
1: 여러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보조금 정책,

0: 등을 통해 보조금 하향 네.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네. 휴대폰 앱 보조금 운영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쳐 최대한 한 번만 가기 네. 최대한 한 곳에서 처리하기를 실현하고 네. 업무 처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 네.
0: 다음 감독 및 심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1: 네.
0: 농기구 구매 및 적용 보조금 관련 문제 점검을 돌파구로 삼아 네. 보조 대상, 보조 종류, 판매 기업이 보조금 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감독했으며
1: 네.
0: 보조금 사용 과정을 규범화하고
1: 네.
0: 공정, 공개,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1: 네.
0: 현 또는 진 범위에서 공시하고 광범위한 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1: 네.
0: 보조금 락차 기계가 도착하고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감독하여
1: 네.
0: 또 총 40여 차례의 집계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1: 네.
0: 하여 지난해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질 좋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 그렇네요. 올해 지난해 농기계 사업 정황 그리고 올해 농기계 폐기 갱신에서의 보조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 주셨는데요. 총 28종의 기계 모델과 131개 등급의 보조 범위 설정했고 또 연합수확기, 파종기, 이안기 및 농업용 무인기 등 30종의 폐기 후 동일한 종류의 기계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참으로 좋은 일이죠. 네. 그냥 사용을 하고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하니까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0: 그 범위로는 뼈 파종기, 논작업 모니터링 단말기,
1: 네.
0: 식물 보호 드론, 곡물 건조기, 색소 선별기,
1: 네.
0: 분쇄기 등 6가지 폐기 보조 기계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1: 네.
0: 국가 정책 규정에 따라 우리 성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폐기 보조 범위에 단행 옥수수 수확기, 압축기, 심송기, 심송연합작업기, 갈퀴식 경운기,
1: 네.
0: 회전 경운기,
1: 네.
0: 볕집 분쇄 환원기,
1: 네.
0: 청사료 수확기 등 10가지 기계 종류가 추가되어 총 16가지 폐기 보조 기계 종류가 증가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그 폐기에 드는 농기계 류형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폐기 농기계에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까?
0: 네, 폐기하는 농기계는 발동기 등 중요한 부분이 구전해야 하며
1: 네.
0: 원천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1: 네.
0: 합법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민과
1: 네.
0: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서 농기계에 관련된 서면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번호판 관리 부분에 등록된 트랙터로 연합수확기와 같은 농기계들은
1: 네.
0: 농기계 안전감리 부문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제출해야 하며
1: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1: 네.
0: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농기계는 공장에서 나올 때의 명판이나 출하번호,
1: 네.
0: 선반번호를 제출해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은 사용 연한에 대한 요구인데요.
1: 네.
0: 공률이 18kW보다 작거나
1: 네.
0: 같은 소형 트럭도로는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하여야 하고
1: 네.
0: 공률이 18kW보다 큰 대형 중형 트럭도로는
1: 네.
0: 사용 연한이 15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무한 궤도식 트럭도로의 사용 연한은
1: 네.
0: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자행식 연합수확기 사용 연한은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현수식 옥수수 연합수확기 사용 연한은 10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산자비식 뼈 이안기 사용 연한은 8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탑승식 뼈 이안기 사용 연한은 10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자동 분무기는 사용 연한이 10년 그리고
1: 네.
0: 기동 탈곡기는 사용 연한이 8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사료 분쇄기는 동력이 18kW보다 클 경우에는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작두기는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1: 네.
0: 이 밖에 엄중하게 파손되었거나 개조 조립했거나 내력이 불분명한 농기계에 한해서는 폐기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그냥 사용하다가 이제는 연한이 돼서 바꾸는 네. 것이 원칙으로 해야지 네. 사이사이에 뭐 바꾸거나 조립을 다시 하거나 이것은

0: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산형 연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기계가 확실히 폐기갱신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다시금 각 지역에 우리 농기계 관리본소와 연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폐기하는 농기계 한해서 어떤 보조표준 있습니까?
1: 네, 중앙재정에서 내려오는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금은 폐기 보조와 갱신 보조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0: 네.
1: 폐기 부분 보조는 정액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기본 폐기 보조금과 표준에 또 다른 폐기 농기계의 금액을 제고하는 보조금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200마력 이하의 트랙터가 있는데
0: 네.
1: 보조액이 1,000원으로부터 1,500원으로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연합수확기, 비어이안기, 그리고 파종기는 폐기하는 동시에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구매할 경우
0: 네.
1: 기본 폐기 보조금과 표준에 도달한 폐기 농기계의 금액을 제고하는 보조금법에 들어갑니다.
0: 네.
1: 이밖에 농업용 북두 보조 운전 시스템을 폐기할 때
0: 네.
1: 보조금은 꼭 새로운 설비를 사는 전제하에서
0: 네.
1: 회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아울러 일부 보조금은 표준을 갱신하여
0: 네.
1: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0: 네.
1: 농기계 폐기 보조는 폐기 부분이 보조와 갱신 부분이 보조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 네.
1: 각 현시에서는 실제 결부하여 당지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 실시 세칙을 내와서 농기계 폐기 정책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농기계를 폐기 갱신하는 그 보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농기계를 폐기 갱신하는 조작은 아래와 같은 조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 네.
1: 바로 농기계를 폐기하고 등록한 차를 없애며
0: 네.
1: 보조금을 체현하고 당한을 등록해야 하는 네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농기계 폐기인데요.
0: 네.
1: 농기계 주인은 자원의 원칙하에 폐기하려는 농기계를 회수하는 기업에 맡깁니다.
0: 네.
1: 맡기는 과정에 농기계 주인은 농업기계원청과 귀속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승낙서.
1: 다음 네. 회수하는 기업에서는 농기계 주인과 폐기하려는 농기계에 관련된 상응한 보조를 잘 파악한 후
0: 네.
1: 농기계 주인과 농기계를 함께 사진을 찍어서
0: 네.
1: 자료로 남기는데
0: 네.
1: 여기에는 농기계 번호, 명패를 찍어서 농기계의 진실성과 유일성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0: 네.
1: 다음 농기계 주인에게 농기계 회수 폐기 확인서를 내어줍니다.
0: 네.
1: 그러면 농기계 주인은 자신이 신분증 복사본과 농기계와 함께 찍은 사진, 사용, 신청 자료 및 확인서, 승낙서 등을 당지 농업 농촌 기계 관리 부문에 폐기 신청을 합니다.
0: 네.
1: 현급 농업 농촌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농기계 주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와 네. 함께 현장 검엄을 하며
0: 네.
1: 회수 기업에서는 제때에 상응한 농기계 해제에 관련된 당한을 건립해야 합니다.
0: 네.
1: 이상은 농기계 폐기 부분입니다.
0: 그렇네요. 네.
1: 다음 등록한 농기계에 관련된 서류를 없애야 합니다.
0: 네.
1: 번호판 관리에 편입된 트랙터와 연합수확기 주인은 폐기 관련 확인서와 상응한 자료를 가지고 당지 농기계 번호판 관리 부문에 가서 농기계 번호를 없애야 합니다.
0: 네.
1: 다음은 보조금 체인입니다.
0: 네.
1: 농기계 주인은 확인서 농기계 폐기 보조 신청서를 가지고
0: 네.
1: 당지 농기계 관리 부문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0: 네.
1: 각 현시 농업 농촌 기계 부문에서는 상응한 자료를 검사 확인한 후
0: 네.
1: 농기계 구매 보조 부문의 정보란에 공시를 합니다.
0: 네.
1: 공시 기한은 적어도 5일이 공작일이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공시를 거쳐서 이의가 없을 경우
0: 네.
1: 농업 농촌 농기계 부문에서는 폐기하는 농기계에 관련된 자료를 재정 부문에 넘겨서 검사 검엄을 마친 후
0: 네.
1: 이의가 없을 경우 폐기하는 농기계에 상응한 보조금을 체납합니다.
0: 그렇네요.
1: 마지막으로 당한을 등록해야 합니다.
0: 네.
1: 현급 농업 농촌 농기계 부문과 회수 처리하는 기업에서는 폐기하는 농기계에 관련된 당한을 작성해야 합니다.
0: 네.
1: 여기에는 명패, 번호, 농기계를 해제하는 동영상과
0: 네.
1: 기타 농기계 신분을 재현할 수 있는 원시적인 자료, 사진 등등

0: 자체에 관련된 당안을 건립해야 하며 네.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폐기 회수하는 기업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주에?
0: 네. 우리 주에는 해체 회수하는 기업이 11개 있습니다.
1: 네.
0: 이 11개 기업은 연기시, 도나시, 훈천시, 왕천현과 안도현에 있습니다.
1: 네.
0: 폐기 회수하는 기업이 없는 현시에서는 유타고 있는 현시 기업을 찾아 합작할 수 있습니다.
1: 합작하면 되네요. 그러면 농가들에서 폐기하려는 농기에 한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0: 원칙상 매 초미마다 한 해 사이에 폐기하는 농기계는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네.
0: 만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일 경우에는 한 해 사이에 폐기할 수 있는 농기계는 다섯 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네.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 신청할 때 뭐 비용 같은 거 있나요?
0: 네. 원칙상 매 초미마다 한 해 사이에 폐기하는 농기계는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만일 네. 농업 생산 경영 조직 경우에는 다섯 대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1: 그렇네요. 계속해 올해 농기계 구매 보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조달한 농기계 보조 정책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길림성 해당 문건에 따라서 우리 주에서는 네. 계속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1: 네네.
0: 이번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 실시는 자주적으로 기계를 구매하는 원칙에서 먼저 사고 후에 보조금을 지불하며 현금에서 네. 결산할 수 있고
1: 네.
0: 직접 카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구매의 편리를 도모해 주게 됩니다.
1: 네.
0: 올해에 지난해 낙실된 자금은 네. 7,215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에는 아직 자금을
1: 그렇죠.
0: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서 아직 네.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올해 보게 되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 구매와 보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 응용 보조 정황 어떠합니까?
0: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농업용 무인 항공기 농업 분야 규범적 활동을 촉진하며
1: 네.
0: 농업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고
1: 네.
0: 농업 기계화의 전 과정적이고 전면적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길림성에서는 길림성 농업용 무인 항공기 구매 및 활용 보조금 실시 방안을 지정했습니다.
1: 그렇네요. 보조 대상 어떠합니까?
0: 보조금 대상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입니다.
1: 네.
0: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1: 네.
0: 농민 전문 합작 경제 조직,
1: 네.
0: 농업 기업 및 기타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포함됩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가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보조 표준 어떠합니까?
0: 네,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1: 네.
0: 농업용 무인 항공기 전용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농업용 무인 항공기는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1: 네.
0: 멀티로터 즉 다중회전익이라고 하죠.
1: 네.
0: 그 무인 항공기는 4개 등급으로 나뉘고 그리고 싱글로터 항공기는 2개 등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약액 탱크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 등급을 구분하여 농가의 구매 비용 절감과 지능형 방제 작업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1: 네.
0: 멀티로터 무인 항공기로 볼 때에는 10 내지 20리터일 경우에는 6천원, 그리고 20 내지 30리터일 경우에는 9천원, 네. 30 내지 50리터일 경우에는 12,000원,
1: 네.
0: 50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14,400원이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싱글로터 무인 항공기 경우에는 15 내지 25리터일 경우에는 6천원, 25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8천원이 보조금을 향수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모든 무인 항공기는 통일된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스템, RTK 고정밀 위성 위치 확증 시스템 및 전자 울타리가 있음으로써
1: 네.
0: 작업이 안정성 및 정확성 보장을 보장하여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전동 동력일 경우에는 2세트 이상의 스마트 배터리가 보장되며
1: 네.
0: 시스템이 지속 작동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정책은 계단식 보조금 설정을 통해 대용량 고효율 장비 선택을 장려하고 녹색 에너지 활용을 촉진합니다.
1: 네.
0: 이는 농업 생산 자원 배치 최적화와 기계화 지능화 전환을 지원

0: 나며 네. 비용 절감 효율 향상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농기계 폐기 갱신 구매 보조금 정책을 현에선 과장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이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기계 경영주와 농가에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좋은 정책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부담은 줄이고 사용 효율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